알았어. 아,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